자, 자, 어디 자? 구요 자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 구요 주야,